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12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회장 인판티노가 최근 인터뷰에서 2030년 월드컵 전에 월드컵 참가팀을 현재의 48개 팀에서 64개 팀으로 더 확대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는 이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에서 참가팀을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확대한 것은 100% 정확한 결정이며 각 팀이 높은 수준을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 국제축구연맹 관련 위원회는 월드컵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 심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 월드컵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첫 세 경기는 세계의 남아메리카주 국가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내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옛 나라의 도읍 보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계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는 것은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서의 근본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새로운 안보 구도를 구축하는 데서의 전략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변증법적이고 동적인 역사적 행정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은 경제 건설에로 옮겨졌으며 발전은 당의 집권 흥국에 있어서의 선차적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은 개혁개방과 범죄 단속, 경제 건설과 법제 건설을 일괄 추진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수호하였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2대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게 되었으며 외부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반드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여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바로 안보 구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우리나라 발전의 외부 환경에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졌고 각종 흑고니 사건, 회색 코뿔소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가 안보 사업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안보 구도의 구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우선 국가 안보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견지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용도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견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한 근본 원칙입니다. 중앙 국가 안보 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국가 안보 사업에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국가 안보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제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 안보 사업 조율 기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위험 감시 조기 경보 체계, 국가 비상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중점 분야의 안보 체계와 중요 특별 조율 지휘 체계를 보완하고 경제, 중대 기반 시설, 금융, 네트워크, 데이터, 바이오, 자원, 핵, 우주, 해양 등 안보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재, 간섭, 확대 관할 반대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발전 환경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발전 환경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국제 적대 세력의 억압, 포위, 억제, 간섭 등 행위에 비추어 우리는 반드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넷째로 국가 안보 역량 배치를 보완하고 전역 연동의 립체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단점을 보완하고 빈틈을 막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방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안보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며
특히 여론

과 인터넷의 주요 진지를 잘 지키고 적대 세력의 각종 형식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호되게 타격함으로써 당의 장기적 집권, 국가의 장구한 안정, 인민의 안거 락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과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겹쳐지고 일부 세력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파란을 조장하고 긴장한 국제정세를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려면 반드시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인의 식량 공급 주도권이 중국인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확보하며 국가 발전에 대한 에너지 자원 공급이 안정적이고 확실하도록 확보하고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이 제약받지 않도록 확보하며 국내의 금융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 공민, 법인의 해외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한의식을 증강하여 안거 위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중대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처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중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시스템적 안보 위험을 엄밀히 방지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서 파멸적인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사상 무장과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국가 안보 의식과 자질을 적극 증강하며 각급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의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고 전 사회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협력을 증강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인민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영애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의 폭포수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3번째는 연나라의 눈부신 도읍 보정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 도시 보정을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경성 남쪽에 보정성 동쪽으로 물의 고향 백양전을 이웃하고 서쪽으로 태양산과 있다 있네 남쪽으로 아홉성으로 통하고 북쪽으로 새 관문을 넘나드네 2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정에는 환경이 아늑하고 문화가 풍부한 고려지와 도심에 자리 잡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관하 건물, 총독서 등 많은 명소가 있습니다. 하북성 중부에 위치한 보정은 북경 천진 삼족의 정립을 이루는 한때 경기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료 임금의 고향인 보정에는 최초로 2000여 년 전 서한 때에 읍을 두었고 그로부터 보정은 방어 역할을 하는 중국 북부의 중요한 도시로 되었습니다. 원나라 때인 1227년 장요가 이곳에 군사를 주둔하고 성곽을 축조하고 순천로라 불렀습니다. 당시의 순천로가 오늘날 보정 고성의 도시 구도와 규모를 기본적으로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75년 원나라 조정은 당시 연남의 대도시라 불리는 순천로를 원왕조 도읍 대도의 안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정로라고 개명했습니다. 1421년 명나라가 북경으로 전도한 후 보정에 주둔한 군사는 수만 명에 달해 보정은 수도의 안전을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669년 보정은 또 하북성의 정치와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북경 남부의 중요한 관문인 보정은 역대로 군사의 도시였습니다. 북송 때 북부 변경에 위치한 보정에는 수차 료나라 군사를 격파한 명장 양연소를 비롯한 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주둔했습니다. 현재 보정시 당현 마관성 서쪽의 마관산에는 후세 사람들이 북방의 새 관문을 지킨 양연소의 무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용량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새 관문을 말하는 삼관은 거용관과 자형관, 도마관 등 북경의 서북부에서 하북성 보정을 거쳐 산서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의 새 관문을 말합니다. 당시 북경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시설이었던 새 관문 중 거용관이 북경 경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두 관문은 모두 보정 경내에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보정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명나라 때인 1449년 와라 부족도 자형관을 통해 북상했고 명나라 후반 리자성의 봉기군도 보정을 거쳐 당시의 도읍이었던 북경성으로 진군했습니다. 보정은 하북에서 유명한 혁명활동의 발원지입니다. 의화단 운동 때 보정은 한때 린근 의화단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신해혁명 때에는 동맹회 하북지부가 보정에 설립되었습니다. 보정시 도심에 위치한 광원은 조곤이 직위의 독군을 담임한 후 지은 숙소 건물입니다. 중국의 근대사에서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모두 이곳에서 기획되었습니다. 1920년의 직환 전역과 1922년의 직봉 전역이 모두 이곳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으며 봉군의 사령관 장항량도 1929년 9월 이곳에서 진봉 전역과 탁주 전역을 지휘했습니다. 보정은 군사의 도시만이 아니라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찍 송나라 때인 1071년 이곳에 최초의 관학인 주학을 세웠고 명나라와 청나라 때 유학 교육이 성행해 포학과 위학, 현학 등 세 개의 관학이 동시에 보정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후반에 보정에는 서원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나 보정은 북방 학술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02년
북양 군벌을 창립한

0: 원색에도 보정에서 신군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선호하여 참모학당과 즉회학당, 육군속성학당, 사범학당, 농무학당, 순경학당을 세웠으며 보정의 학교사를 두고 또 군계학당과 법기학당, 법정학당, 의무학당도 세웠습니다. 당시 고등학부가 10여 개에 달하고 보정 불입중학당과 제1공립중학당, 상업학당, 숭실학당, 직계 제2사범학당, 성립보습학당을 비롯한 중등학부가 대량 나타난 보정은 학생성이라 불렸습니다. 보정의 많은 학당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학교는 후에 육군예비대학당이라 개명하고 1912년에 북경으로 옮겨간 육군사관학당과 1912년에 세운 보정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정교적인 고등군사학교인 보정육군사관학교는 많은 인재를 양성해 중국의 현대사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2년 중화민국 건국 후 11년 동안 이 사관학교에서는 도합 6,550여 명의 군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오늘날 이 학교에서는 보정육군사관학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보정에는 많은 문물이 보존되고 도시 곳곳에 많은 명소가 별처럼 산재해 빛을 뿌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고련화지는 원나라 때인 1227년 연암왕 장유가 조성한 아담한 정원입니다. 청나라 건용제와 가경제, 자희태후 등은 경성을 떠나 지방을 시찰할 때 보정을 경유하면 이곳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고련화지는 물가에 루각과 전각 등을 지어 조화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심정과 한록헌, 조영청, 수동루 등 12개의 경관으로 구성된 고련화지는 엄밀한 구도를 자랑하고 북방정원의 특징과 남방정원의 특징을 두루 갖춘 도심의 별천지, 화북평원의 눈부신 보석이라 불립니다. 명나라 때인 1370년대에 축조한 직계 총독선은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를 거쳐 중화민국 때까지 줄곧 관아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총독선에는 현재 105개의 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총독선은 중심선에 주요한 건물을 배치하고 그 양쪽에 대칭되게 건물을 지었으며 건물 사이는 복도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조성된 정원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릅니다. 엄밀한 구도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지계의 총독선은 북방의 대표적인 관아 건물이자 중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보존된 총독 관아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보정에는 8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 대자각과 600여년의 역사를 보유한 종루, 청나라 후반의 장군 리홍장이 태평천국을 평정할 때 전사한 군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 회군 공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옛 거리 동대가와 서대가는 과거 보정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옛스러운 이 거리에 들어서면 마치 보정 고성의 과거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옛나라의 도읍 보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길림성 문화관광청에서 주최하는 연도 문화관광 브랜드 행사인 매력적인 야간 길림 2026 여름 비서 공연 시즌이 장춘 사계 남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계 남하의 전용 야외 무대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8가지 장르의 대표작이 펼쳐집니다. 본토의 전통극과 성외의 경전 작품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무대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공연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공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길림성 희극원 길극단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길극 특유의 창법과 무대 연출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작품은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정직과 신의를 지키며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선택을 표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직접 길극을 감상하며 길림 전통극의 계승과 혁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한 배우는 길극으로 공연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각지에서 오신 분들께 길림 희극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길림의 지역 문화를 알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 구성도 풍성합니다. 사계 남하에서는 월극, 곤극, 예극, 만족, 신성극 등 다양한 장르의 경전 작품들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길림성 음악청 등 전문 공연장에서는 합창, 피아노 독주, 실황송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 길림성 전역에서도 특색 있는 문예 활동이 동시에 열리며 장춘 주행시장이 주도하고 성내 전 지역이 함께하는 축제 예장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장영그룹과 장춘문화관광그룹이 중국제일자동차와 함께 추진한 중국제일자동차박물관이 일전에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중국제일자동차박물관은 장춘시 동풍대가 중국제일자동차 공장구 1호 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150여 대의 실물 전시 차량과 천여 점의 실물 사료가 있으며 몰입형 장면 재현을 통해 70여 년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입구에 있는 48m 길이의 주제 벽화에는 황원 건설, 해방 트럭 생산 등 주요 역사적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공장의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실제와 가상이 결합된 동선을 따라 산업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6개 주제 전시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 전시관은 홍기 CA7600J 열병식 차량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결의와 사명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선봉 전시관은 창립 당시의 예터를 재현해 창업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방의 항해 전시관에는 시대별 트럭이 전시되어 있어 민용, 군용, 특수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기의 영

관광 전시관에는 경전 차량, 열병 의전차, 자체 개발한 동력 장비 등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분투하여 새로움으로 전시관은 기존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으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며 합작의 모범 전시관에는 중국 제일 자동차 폭스바겐, 중국 제일 자동차 토요타 등 차량이 전시되어 자동차 산업의 국제 협력 성과를 보여줍니다. 박물관은 또 자동차 산업 문화와 장영그룹 영화 문화를 융합해 북카페, 연합체험 공간, 극장, 특색 음식점 등을 마련하여 전시와 관람, 연합, 레저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복합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일 자동차 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박물관에는 중국 최초의 국산 트럭인 00001호 해방 CA10, 세중국 최초의 동풍 소형 승용차, 최초의 홍기 고급 승용차 등 국내 유일품과 세계적 희소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 구역에는 구디 극장과 자동차 주행 체험기 등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은 즐겁게 배우며 자동차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9회 로신 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성 문학원 전업작가인 전영선의 작품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역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966년 금경강성 이춘시에서 태어난 전영선은 1984년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해 장편 소설 독신자, 설랑, 그리고 중단편 소설집 한사, 소화 18년 등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영화 대본 절벽 지상을 집필했고 시집 유랑하는 달을 출판했으며 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헤는 밤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흥룡강성 문학원의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각본을 쓴 영화 절벽 지상은 큰 흥행 성공을 거두며 전국적인 기록을 세웠고 드라마 절벽과 함께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널리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절벽지상으로 제30회 화정상 최고 각본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그는 소설 비밀이 로신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인정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수상은 제 창작 인생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온 저에게 더없이 값진 격려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8일 2026 동북리그 연변팀의 6라운드 경기가 홈에서 진행된 가운데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다양한 장르의 융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련과 연변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와 춤, 고개로 두 도시의 우정을 노래하며 동북 진흥을 위한 찬가를 힘차게 선보였습니다. 첫 무대는 융합 창작 공연 동북의 공동 번영과 바다여 나의 고향으로 꾸며졌습니다. 대련 가무 극원과 대련 잡기단으로 구성된 문화관광 남성 공연팀이 성악, 고개, 스트리트 댄스 등을 혁신적으로 결합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고난도 기술과 무형 문화유산 요소를 접목한 편곡은 대련의 해양 풍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동북진흥에 대한 포부를 잘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연변 응원단과 가수가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응원 단원들은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명태춤과 킹크랩 춤을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어 가수 박은화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울려 퍼지며 당에 대한 감사와 분발을 다짐하는 연변 여러 민족의 진심

0: 진심이 노래에 담겼습니다.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이날 중간 휴식 시간 공연에서는 무형 문화유산과 고개, 민속 무용이 서로 어우러져 두 도시의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계림 박물관은 계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서 광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이 가장 완비화된 종합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은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1963년에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1988년에 수봉구에서 완공되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광마략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2016년에는 신관이 림계신구에서 개관했습니다. 3.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과 1.2만 평방미터의 전시실 면적은 문화 전승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평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약 4만 점의 문물은 본관의 핵심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출토된 매병, 외빈 선물, 명청시대의 서화 등 특색 있는 소장품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중 명조의 매병은 수량이 많고 공예가 뛰어나 소장품 중 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장 왕부 시기의 수공업 수준과 미적 풍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3천 점의 외빈 선물은 세종국 창건 이후 계림의 대외 교류 행사를 증명하며 문화 친선을 응집했습니다. 또한 광서 소수민족 문물과 계림의 역사 문물 등 소장품은 다문화가 융합된 그림을 함께 그려냅니다. 12개의 전시장은 4개의 기본 전시와 2개의 특별 전시를 통해 계림 문화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수춘추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간선을 통해 오월 문화, 항전 문화 등 핵심 주제를 연결하고 고학기술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재현합니다. 정강유우는 유약 색채, 문양 등의 측면에서 매병 문화를 해석하여 명대 도자기 예술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우이 계림은 200여 점의 외빈 선물을 엄선했는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다민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고 한묵 화장은 명청시대의 서화로 영남 예술의 풍모를 그려냈습니다. 특별전 계림은 3명의 현지 화가의 기증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교육과 몰입체험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1,400평방미터의 미성년 교육 몰입체험센터는 모의 고고학, 도예 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 전승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기능홀 영화

대학원 등 부대 시설에서는 학술 강연과 영상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며 세계의 림시 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교류 전시회를 도입하여 문화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물에서 민속 풍습까지 예술 진품에서 외교적 증거까지 계림 박물관은 계림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외부에 보여주는 중요한 명함장이 되어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이 역사 문화 명성의 깊은 내면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해사랑 달사랑.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중국의 무인 자동화 공장에서 월드컵 마스코트 완구를 단독 제작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이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마스코트 피규어의 전 세계 독점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세계 최초 규모화 완구 무인 자동화 공장의 일상 운영하에 작은 마스코트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마스코트 피규어의 독점 디자인과 글로벌 생산 허가가 항주 선이슨디 그룹에 내려졌습니다. 월드컵 최상위 IP의 글로벌 입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제 심사 기준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국제축구연맹은 완전한 마스코트 공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기업 실무팀은 전적으로 자주적인 연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방대한 축구 동태적 자료를 수집하고 스타일링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앞뒤로 100여 세트의 마스코트 이미지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실무팀은 일주일 만에 42페이지의 영어 전체 입찰 PPT를 완성했고 전체 제품 솔루션은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공정 세부 사항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결국 탄탄한 솔루션 실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의 글로벌 독점 생산 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강력한 지능형 제조 능력은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타승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기업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장난감 무인 자동화 공장을 구축하여 사출 성형, 착색, 분류의 전 과정에서 무인 자동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 능력은 150만 개의 마스코트 피규어에 달합니다. 분당 수천 마리를 생산하여 전통적인 공장의 하루 1, 2만 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자체 개발한 식품 등급 일체 성형 공정과 13색 일체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은 전통적인 스프레이 페인트 탈락, 유해 물질 침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엄격한 품질 검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기업은 수십 개의 관련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 복제할 수 없는 기술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안정적인 품질, 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산니샌디가 생산한 월드컵 마스코트는 국제축구연맹 공식 유통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진입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작은 마스코트 뒤에는 중국 제조 신분의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국내 제조업은 주로 저가 주문자 상표 부착 OEM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체인의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자주적인 설계, 핵심 공정, 전체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고 IP 연구 개발, 생산과 유통에 깊이 참여하여 OEM 생산자에서 글로벌 IP 운영자로의 화려한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은 눈에 띄는 상반기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성장세가 강력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그중 전국 스포츠 용품 수출은 6,753억 원으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신구 동력이 협력하여 힘을 발휘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외국 무역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창의 트렌드 장난감, 스포츠 IP 파생 상품이 빠르게 부상하였으며 외국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었습니다. 작은 월드컵 마스코트는 중국의 지능형 제조에 강력한 실력을 구현해줍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무인 자동화 공장에서 월드컵 마스코트

0: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왕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왕망에 자는 거군이고 산동 출생이다. 한나라 원제의 왕후인 왕씨 소모 동생 왕만의 둘째 아들로서 최초로 선양 혁명에 의하여 전한 왕제 권력을 빼앗았다. 성제가 즉위하자 왕망의 큰아버지 왕봉이 대사마 대장군 영상소사가 돼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왕망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으나 유학을 배웠고 어른을 잘 섬김으로모 왕봉의 인정을 받았다. 기원전 33년 왕망은 황문량이 됐고 기원전 16년에는 봉급 1500호를 소유하는 신야후가 됐다. 그 뒤 왕망은 왕씨 일족의 도령으로서 지위를 굳혔는데 기원전 8년 38살인 왕망은 재상이라 할 수 있는 대사마가 됐다. 애제 때에 잠시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애제가 1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자 태왕 태후 왕씨와 합세해 대사마에 복귀했다. 왕망은 9살밖에 안 되는 평제를 옹립해서 평제로 하여금 자기의 딸을 왕후로 삼겠으며 자신에게는 안한공 제형이라는 칭호를 붙여 평제를 보조하는 보종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그 후 왕망은 평제를 독살한 뒤 후사가 없는 평제들을 이어 선제의 현손 가운데 겨우 두 살밖에 안 되는 유영을 황제로 내세웠다. 왕망은 당시 유행하던 오행 참의술을 겸허히 이용하며 인심을 모았다. 자기를 스스로 가황제라 하고 신하들에게는 섭황제라고 부르게 했다. 기원 8년에 왕망은 요영을 폐위시키고 국호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로 됐다. 왕망이 세운 신은 단 한 명의 황제로 끝나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조로 기록됐지만 왕망은 사상 처음으로 토지 국유화를 실시했다. 왕망이 실시한 토지 국유화를 당시 왕전이라고 하는데 왕전이란 모든 국토는 황제의 것임을 뜻한다. 왕망은 또한 사속을 실시했는데 사속이란 노비를 사속으로 고쳐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외 왕망은 오균과 육관을 설치했다. 오균이란 장안과 전국 도시에 오균관과 오균사를 설립해서 시장관리, 물가 조절을 하는 것이고 육관이란 조정이 소금, 철, 술, 주전, 명산혜택, 오균사태 등의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균사대란 빈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관청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인데 부호들에게 오균관과 연결되어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왕망은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왕망은 네 차례의 화폐제도 개혁을 통해 동전보다는 지폐의 활용을 적극 추진했다. 이외에도 도량형의 통일, 관제의 개혁, 지명의 계칭, 행정구역의 대폭 개편 등은 많은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개혁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나라 말기의 여러 모순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지배를 노린 왕망의 정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이에 고통을 주었고 각지에 있는 호족들은 반기를 들었다. 이 밖에도 왕망은 대외 정책에서도 실패해 사비 혼란을 증대시켰다. 기원 18년 롱립 정미를 위수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각지 농민들과 호족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다. 22년에는 한나라 황족의 한 사람인 남양의 호족 요수 군사를 일으켜 이담에 곤양에서 왕망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기원 23년 10월 4일 롱립군은 수도의 동쪽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때 나이 68살인 왕망은 멸망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미녀 120명을 비와 첩으로 책봉하고 광란적인 촉지를 벌였다. 이때 농민 봉규군은 한나라 왕족인 요현을 황제로 옹립했다. 몇 시간에 걸친 시가전 끝에 농민 봉규군은 저녁 무렵 성벽에서 약 6.4km 떨어진 황궁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인 10월 5일 아침 수도의 백성들이 반란에 가시하여 황궁으로 들어와 불을 질렀다. 불은 점점 더 번져나갔고 싸움은 그날 내내 계속됐다. 왕망은 자줏빛 의복을 입고 제왕의 인장을 흔들며 마법의 힘을 빌어 황궁을 지키려고 했다. 그해 10월 6일 새벽에 그는 미양궁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1,000명의 측근들과 함께 마지막 조항을 했다. 그들은 화살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수비를 했고 그 후에는 당금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벌였다. 나중에 왕망은 홀로 한 작은 집에 피신했는데 장안의 상인은 두호가 튀어들어가 왕망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하여 신은 건국한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후한이 그 뒤를 이었다.

0: 지금까지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 왕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거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왕훈용 전국 정협주석이 서장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상반기 전국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민생 등 중점 분야들이 강력하게 보장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기초교육 사업에 관해 내린 중요한 지시에서 당 18차 대회 이후 당장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다잡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기초교육이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찰하고 덕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며 꾸준히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규칙을 준수하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념을 실시하며 교육과 교수지를 향상시켜 광범한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기초교육의 우수 자원 확대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교육 공평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고양하고 교원의 도덕과 깊은 건설을 강화하며 높은 자질의 조문화 교원 대우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학교 운영의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해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힘쓰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전국 기초교육 업무회의가 7월 2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고 신시대 새로정의 기초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배우고 리해하며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기초교육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고도의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새로운 상황과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정신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다섯 가지 교육의 병행과 다섯 가지 교육의 융합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입학 관리를 통해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도시로 일하러 온 로무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고

0: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문, 학교는 조직 보상을 강화하고 못 박는 정신으로 당조항과 공무원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조항기구 편제위원회 办公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북경시, 허북성, 감숙성, 북경사범대학의 책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석태봉, 리설회, 왕소홍, 오종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구구계획실시대학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조항 텔레비전 속평,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 가자를 발송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조석인 왕혼영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장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조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소장 업무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한 논술과 신시대 당의 소장 관리 방략을 관찰하며 안정 발전, 생태, 변강 강화 등 네 가지 큰 일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사회주의 현대화 신서장 건설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라사시와 아리 지구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안정, 민족단결, 사찰관리, 흥변부민, 역사문화보호 등 상황을 요회하고 여러민족 간부 대중들과 좌담하고 교류했습니다. 왕헌영 정협주석은 소장을 관리하려면 우선 소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소장 관리 요구를 관찰하고 사회 관리의 기반을 다시며 단결하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 국면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당 창건 105주년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결부시키고 소장 평화 해방 75주년 서륙 고원에서 발생한 전지 개벽의 변화와 결부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 교육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구 창건을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 소장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 간의 상호 적응을 부단히 인도해야 합니다. 소장의 역사문헌, 고고학 실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고 여러 민족 사이의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 행정을 보여주며 중화 문명의 방대함과 찬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략의 성과를 잘 다지고 확정하며 변강의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변강 민중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끽하도록 해야 합니다. 왕헌흥 정협주석은 아리지구 정협기관회가 아리지구에는 전국 정협위원과 서장자치구 정협위원, 아리지구 정협위원, 정협기관 간부들을 위문했습니다. 리간거리 조사연구에 수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당학교 교장인 최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학교 업무에 관한 습근평 종서기의 중요 론수를 학습 관철함으로써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당학교가 당에 속한다는 본질을 강화하고 당학교의 초심을 잊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분투하고 개척 혁신함으로써 신시대 당학교 업무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충성스럽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고품질 간부 대우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최기는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육과 훈련의 주요 진지인 당학교는 당의 사상 이론 전선의 중요한 방면군으로서

0: 습근평 정서기에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진지하게 깨달으며 연구와 선전, 해석, 학습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 과학연구 수준을 제고하며 당의 혁신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양성, 그리고 이론 연구와 정책 자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당의 이론 혁신 과정과 실천 발전에 발맞춰 학과 건설을 최적화하여 중국의 자주적인 지식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 학교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 학교를 설립 관리하고 건설하는 주체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엄격한 기준으로 당 학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도부와 간부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리념 형태의 업무 책임제를 관철하고 작품 건설과 규율 건설을 강화하여 각급 각종 당 학교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재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민생 등 주요 분야가 강력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0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국고사 마괭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세수 수입이 9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증가율은 1분기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6%,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1.8%, 증권거래 인지세가 97.3% 증가했습니다. 마경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의 누적 증가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충분한 활력으로 인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상승, 조식시장의 활력,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 등 요인도 재정수입 증가를 강력히 뒤받침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3,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종종 분해 지출을 보장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출 분해에서 사회 보장 및 취업 지출은 2조 6,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보건 건강 지출은 1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예산사 당재부 부사장은 상반기 각종 재정 정책이 국가 중대 전략 과제의 리행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 촉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확대 전략 기점을 견제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과 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패키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재정 자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민간 투자와 주민 소비를 더욱 잘 진작시켰습니다.
0: 22일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앙기업의 생산 경영이 안정 속에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운영 상황이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리윤 총액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앙기업이 각종 도전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배치 구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며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가 중대 공정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앙기업은 기업 운영의 량호한 추세를 권고히 하고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추진하며 산업의 심층 전환 승격을 촉진하고 국가 중대 공정 건설을 추진하며 기업의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새 라운드의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 방안의 고품질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을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전략적 지원 보장 능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1: 세관청소 관계자가 20일 개최된 공무원 보도판공실의 시작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개를 기자회견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관 감독관리 제도 체계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고 수출은 13.4% 증가했으며 수입은 22.1% 증가함으로써 량적 질적 동반 상승, 친환경 방향, 우수 수입 수출, 무역 동반자 상승의 발전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관청소 손매군 서장은 향후 5년간 세관은 더 우수한 감독 관리로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매군 서장은 우리는 매립형 정세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 세관의 감독 요구사항을 기업의 수출입 제품 생산, 공급 사슬에 편입시키고 복합 운송, 일괄 운송장 통관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능형 세관의 반복적인 승격을 가속하여 2030년까지 90% 이상의 항만의 지능형 검사 장비를 갖춰 기업과 대중이 무감각 통관을 일상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리 자유에서 두려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우수 상품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향후 5년간 소비자들이 좋은 세계에서 더 많은 우수 상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79개 나라 264종의 농식품 존입을 신규 추가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의 농식품 검역 접근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선도 소비 경제를 적극 지원해 화장품 등 수입 소비재에 대한 검사 조치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와의 제로 시차 연동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반기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 기업이 11만 5천 개 증가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가 3.3배 증가했습니다. 약 1억 4천만 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상품을 구매하여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매군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무역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 자원, 우수 농산물의 수입과 공급 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우수 상품이 중국 수출을 편리하게 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2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명의 7일 훈장 수상자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일군,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가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마선상은 38년 동안 기층의 대중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항상 인민의 입장을 지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마선상은 기층에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언제나 인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릇 대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존혜향은 오랫동안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층 민족 업무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면서 따뜻한 봉사를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대표인 량염은 26년 동안 특수교육 직책을 지켜왔습니다. 량염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빛나야 한다는 교육 리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특수교육사업의 번영 발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힘써 추진해왔습니다. 량염은 인공지능이 우리 특수교육의 여러 단계에 모두 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아이들의 성장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인 종백규는 20여 년 동안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여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마을의 산업비약과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대표이자 배달원인 왕가호는 새로운 업태에 당 건설 업무에 깊이 전념하면서 배달 운전자들의 집단적 힘을 응집해 도시의 이동 초병으로 되어 평범한 자리에서 도시를 지키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 중앙은행이 최근 2026년 경제 성장 예기를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 1사분기 경제는 동기 대비 2.8% 성장한 가운데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소비, 국내 투자가 견인했습니다. 타이 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강력한 수출 성장과 경제 부양 조치의 효과로 인해 타이 경제 성장세가 전에 예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 상업부 무역정책과 전략 사무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타이 화물 수출액이 1,620억 9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자동차, 식품 등 종목의 수출 표현이 강력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타이 국가선박운송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타이의 수출이 8 내지 10% 성장할 가망이 있습니다. 위원회 다나쿤 주석은 주요 무역 동반자의 안정적인 수요는 하반기 수출 성장에 강력한 지탱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관광업은 여전히 타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7월 4일까지 타이가 올해 접대한 국제 관광객은 연인수로 1,621만 명을 넘었고 약 7,826억 타이 바트화의 관광 소득을 올렸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 등 원인의 영향으로 입국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강인한 관광 소비는 호텔, 료식업, 소매업, 교통 등 관련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취업 확대, 내수 견인에 굳건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타이 정부는 일련의 경제 부양, 소비 견인 조치를 내놓아 일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5월 타이 내각은 예산 규모가 약 1,750억 바트에 달하는 타이인의 타이인 돕기 새 라운드 소비 진작 계획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계획은 주민의 생활 원가를 줄이고 기층 경제를 진작시키며 중소업체를 지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60대 40 공동 지불 모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의 소비 금액을 부담하고 개인이 40%를 부담하며 1인당 매달 최고로 1,000바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올 9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타이 재정부가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604만 600명이 자격에 부합되어 이미 등록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3천만 명 목표의 약 87%를 달성한 셈입니다. 이 밖에 104만 6,900개 상가도 등록해 참여했습니다. 7월 타이 투자촉진위원회는 식품 가공, 항공, 선진 제조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약 650억 바트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을 비준했습니다. 타이 재정부는 전국 투자가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면의 22 내지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공중 투자 확대, 개인 자본과 외상의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 원동력을 이루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이미 동부 경제 회랑을 경제 전환과 외자 유치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했습니다. 타이 동부 촌부리 라용 차층 4호에 위치해 있는 동부 경제 회랑은 타이가 산업 승격, 외자 유치, 역내 첨단 제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국가급 경제 발전 전략 구역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소득세 감면, 수입 설비 관세 우대, 토지 사용 편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 아누틴 총리는 최근 동부 경제 회랑의 기반 시설은 이미 기본적으로 보완되었고 당면의 업무 중점은 건설에서 투자 유치로 전향했다면서 정부는 국제 홍보를 주동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다국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부경제회랑 사무실은 실제 투자 5천억 바트를 유지하고 약 6.3%의 역내 생산 총액 연평균 성장을 실현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진 제조업, 현대봉사업, 혁신 산업 집단을 구축하는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동부경제회랑 종합발전계획 2023-2027 목표를 실현할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 정부는 2030년까지 타이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세계 20위권에 끌어올리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향후 타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관광업, 의료보건, 식량안전, 가공농업, 창의경제 등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노동력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힘써 봉합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지강 신어라는 책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목통 이론을 인용해 나무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가장 긴 나무판이 아닌 가장 짧은 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론술은 지역 격차가 공동 부유를 제약함을 형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복건성 당위원회 부서기로 있던 습근평은 처음 실무진을 거느리고 영하 서해고를 찾았는데 현지 주민들의 빈곤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습근평은 복건과 영하 간의 대상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 습근평은 민영촌이 지금은 모래밭이지만 나중에는 금사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산해정은 복건성 농학자 림정희 교수를 원형으로 한 릉일농이 민영촌을 이끌고 균초 기술로 민영합작의 물꼬를 터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관련 균초 기술이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지명해 채택한 것입니다.
6: 네, 수천 수만 대중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 기술을 반드시 간소화해야 합니다.
5: 균초는 민영합작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황폐했던 모래밭은 이미 금사탄으로 변했고 민영촌은 이미 민영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영진에 들어서면 생기 발랄한 강남을 연상케 하는 동네가 시야에 안겨옵니다.
7: 시험 전에 잔은 이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5: 포도 두 잔을 들고 당차게 설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룰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서해고에서 민영진으로 이사한 룰이는 평생 포도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7: 2주 전에는 포도나무를 본 적도 없고 포도를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5: 민영합작으로 복건 사람들이 영하에 와서 포도주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초공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던 유리는 현재 기술이

0: 한쪽은 산, 다른 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산에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런 치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은혜라도 샘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1년 9월 민영진이 복건성 하문을 지원하는 등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협력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계속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뜻이 맞으면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오랜만에 영하 민영진 원룡촌을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합작은 새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시범을 보여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 공동부유의 두 번째 함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결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황룡촌을 찾아 기층 당건설 상황을 시찰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유문했습니다. 낮고 어두컴컴한 벽돌집에서는 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소교 일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3학년생인 장소교의 딸 장검나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습근평 총서기는 현대 한어사전과 영한사전, 쾌역통을 선물했고 이에 장검나는 총서기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장소교의 두 자녀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빈곤의 탈 과정에 지혜와 지향을 함께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지구, 빈곤 가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난구제의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동부유는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지 같은 시간대에 동등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2일 개성 후 채택된 중국 공산당 규약은 일부 지구와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격려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 부유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 인구가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1: 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坚定不移走共同富裕道路。治国之道，富民为始。我们始终坚定人民立场，强调消除贫困、改善民生，实现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是我们党坚持全心全意为人民服务根本宗旨的 重要体现，是党和政府的重大责任。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입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직업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료성대학 정법학원의 2022학급의 본과 졸업생 유붕우는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며칠 후 그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투무스커시의 한 가도에서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로 기층 봉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는 사회 봉사 속에서 힘을 키우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선배 자원 봉사자들이 귀교해 가정 방문과 갈등 조정 등 기층 업무 경험을 생생히 전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붕우는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이 변방 기층 관리 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았고 그때부터 서부로 가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유붕우는 부모님도 저희 선택을 아주 많이 지지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학생들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료성대학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334명이 서부 계획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2003년 이후 이 학교에서는 누적 2만여 명 학생들이 지원했고 그중 2634명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그중 423명은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부에 남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료성대학 공청단 자원봉사부 부장인 영존복은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봉사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국가 발전에 녹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부를 향해 달려가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항주 사범대학 생물과학학과 졸업생인 리문정은 곧 서장으로 떠나 기층 교육의 교단에 서게 됩니다. 리문정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인의 사명이라면서 변강 교육에서 특기를 살려 서부 건설에 청춘의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주 사범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기층 정착을 고무하는 리넴이 일상적인 수업과 취업 지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졸업생 취업 정책 홍보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기층 취업 정책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또 당을 따르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라는 주제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항주사범대학 취업지도센터의 양적 부주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시야를 넓히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을 걷도록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성 해남장족자치주 흥해현의 화칭조만은 최근 청해민족대학 약물제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청해성 과락장족자치주 다를라그현 터허투향의 상황과 기층사업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서부계획자원봉사자로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이 고원마을에 파견돼 본격적인 기층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해민족대학 공청단 부석이 제 길은 2026년 학교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147명이 서부 계획에 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청 일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조국이 가장 필요로 가는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층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힘을 키우면서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의하면 다카이지 산하의 내각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지 수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고 장식의 민생 현안을 외면해 국민적 반감을 샀다면서 그의 집권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은 50% 선이 무너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사의 조사에서는 6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고 전일본 뉴스네트워크 조사에서는 10.9%포인트 급락한 49.2%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서는 6월보다 10%포인트 급락한 41%를 기록한 반면 비지지율은 44%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결과가 다카이지 내각의 민심 기반과 여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일본 국민이 여러 현안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논란의 법안 강행 처리가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이 최근 추진 중인 황실 전범 개정안과 부수도 법안, 그리고 전후 체제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안보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에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지는 지난 6월 말 각의를 열어 황실 전범 개정안을 비준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천황의 계승을 오직 북의 남성 후손으로만 한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옛 꿈가의 남성 후손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북의 남성 계승 체제를 이어가려 해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천황 즉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도 정반대됩니다. 둘째, 정치 스캔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본슈는 최근 이메일과 로그인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카이지 선거팀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올해 중의원 선거 기간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끝내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고 야당이 요구한 관련 비서의 국회 출석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국회 답변에서 다카이지는 비서가 조만간 국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답변을 진술서로 대체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자료는 감감 무소식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문제에 대한 민심 수렴 실패입니다.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급등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대상 23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음에도 다카이지 내각은 소비세 인하 등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우고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일본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급락이 다카이지의 집권에 붉은 등이 익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문자쿠라 다카시 일본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어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 이 공존하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다카이지가 자민당 내의 기반이 약해 국민적 지지율에 의존해 당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논쟁성 정책을 계속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는다면 집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키아라 이즈루 도쿄대학 교수는 기반이 약한 다카이지는 인사 개편이나 유신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들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 다카이지 정권이 점점 더 공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주변에 고급스러운 사람을 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책을 읽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말을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용심이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비교하는 법을 배우고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핑계부터 늘어납니다. 네, 환경은 생각보다 사람을 빠르게 바꿉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무엇을 배우는지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네, 좋은 사람은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희망을 전하는 병강수호자,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림남불구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고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전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 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조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정비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들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데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품질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원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 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 계획 통합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조략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 토지 절약 사용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란 일련의 개혁 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0: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래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개혁의 체계성, 동합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부흥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새로운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수준의 보호로 고품질의 발전을 뒤받쳐주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녹색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고 신질 생산력 자체가 바로 녹색 생산력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은 이미 녹색화, 저탄소화를 다그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섰는 바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를 총괄하는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이 멉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녹색 전환의 내생적 동력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며 탄소 배출이 높은 등 특징이 여전히 뚜렷한 바 자원 환경의 제약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보다 큰 개혁 결심과 보다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고수준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 장애를 단호히 혁파하여 발전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수준의 보호로 녹색 생산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뒤받쳐 줘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으로 인민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평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널리 혜택되는 민생복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촌지능 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영길시 의란진 초능천은 영길 왕천 간선 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연한 마을 거리와 특색 있는 민속 풍경, 나날이 발전하는 다원 산업이 서로 맞물린 초능천은 그 옛날의 전통 마을에서 신형의 조선족 특색 마을로 탈바꿈하면서 향촌 진흥의 선명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촌당지부가 당 건설을 인솔로 삼아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조선으로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름 구동으로 발전을 꾀한냈습니다. 오늘날의 초능천은 중국 아름단 레저 마을,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 등 칭호를 받아 안으며 특색 산업이 번성하고 마을 풍경이 아름다우며 여러 민족이 서로 단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진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의 초능천은 마을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기초시설이 낡아 발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환점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촌 당지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돌파구로 삼아 8대 철거 행동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과 폐가를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장과 오수 간만 개조, 농가 주택 개조 등을 실시했습니다. 네, 마을 기존의 민족적 정취를 보존하는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녹화 미화 사업을 추진하며 칠색당 건설길, 문화관광봉사중심, 조선족 특색 민박 등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점차 완비화된 마을 규약이 뿌리를 내렸고 주민들 역시 환경 개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참여자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향촌진흥에서 산업 발전은 첫걸음입니다.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일을 이루기 어렵죠. 네, 초능천 당지부석이 신경혁은 깊은 감회를 담아 말했습니다. 마을의 두 위원회는 당원과 천민 대표를 이끌고 여러 차례 애부 고찰을 거쳐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름 구동 발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한편으로 촌 당지부는 지역 자원 우세를 살려 관광산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연길 초능 조선족 마을 민속문화원, 모두 모아 민속관광 리조트 등 프로젝트를 토대로 민속체험, 동계 스포츠, 레저 농업을 아우르는 관광 브랜드를 정성껏 갖고 나갔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짙은 조선족 풍정을 느끼고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마을의 농가 식당에서 숙박하며 민속 음식을 즐기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수확을 체험할 수 있어 완전한 소비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업에 힘입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네, 모두 모아 스키장에서 주민 이광 씨는 눈 제조 기기를 작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 몸을 굽혀 떨어진 스키 장비를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스키장 안전요원으로 입사한 그는 한겨울철이면 약 1만 2천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 민속문화원에서 일해온 69세 김정옥은
가족의 오랜 병만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촌당지부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옛말 민속문화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그는 현재 민박객실 청소와 민속특색 음식 조리 등 일을 하며 달마다 약 4천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김정옥처럼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하는 주민이 30여 명에 이릅니다. 준흥촌 당지부서기 신경혁은 이제 우리 농민들도 겨울에 집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동시에 마을의 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준흥촌은 합작사와 현대 농업 발전 모식의 위탁에 자원을 자산으로 주민을 주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은 토지 위탁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해 규모

230헥타르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의 모당 평균 소득도 과거에 약 300원에서 1100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특색 재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10채와 체리 비닐하우스 8채가 설치됐는데 음력설 전후로 재흠 수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블루베리가 다 팔려 부족할 정도였죠. 한 근에 80원까지 나갔습니다. 네, 라며 신경력사기는 흐뭇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을에 도입된 고신기술 인삼재배 산업단지 등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는 경제적 효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 산업의 활기찬 발전은 촌 집재에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산업 발전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심을 응집시키고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해마다 노인절, 자치조 창립 기념일 등 명절이면 마을은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즐기며 가족처럼 어울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같은 통질감은 마을이 내재적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네, 마을의 버들정자도 평범한 담소상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해소하는 조화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오늘날 이 작은 정자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민족 단결 진보를 도모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은 둘러앉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논의하고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습관과 문화와 전통을 공유합니다. 네, 집집마다 특색 음식을 만들며 가져와 나누고 명절이면 다양한 노래와 춤을 함께 배우며 전수합니다. 합작사 경영, 민박 발전에 관한 많은 좋은 생각도 거리감 없고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대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독거로인 식사 문제와 같은 민생의 중요한 작은 일마저 정자한 담소 속에서 처음 제기되어 결국 마을의 편민식당 건설 계획으로 이어지며 해결책이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보다는 손발이 먼저는 춘흥촌 두 위원회 지도사 대호의 실천 신조입니다. 촌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 지부가 당원을 이끌고 당원이 군중을 이끈다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향촌진흥의 거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네, 신경력 서기가 그렸던 촌 집체가 의지가 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장업하며 이웃이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흥성하고 마을이 아름다우며 사람이 화목한 이 그림은 주릉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탄탄하게 내딛는 발걸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수호자 마냥 남과 지혜로 병강을 지켜주고 있는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 전력인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331 국도 길림 구간을 따라 달리다 보면 용종시 삼합진에 자리한 고목 욕참이 자연스레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열왕구로 황양 고목이 가지를 넓게 펼쳐 오가진 그늘을 들여오고 그 옆 역참과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은한 바람이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를 스칠 때면 커피 향기와 함께 변경지역 특유의 민속적 정취가 살며시 느껴집니다. 여기는 제331 국도의 교통 플러스 관광융합이 생생하게 구현되는 곳입니다. 제331 국도는 연변개방 관광의 중요한 대동로로 그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폐전망 길림성 전력유안회사 연변전력공급회사 종업원들이 역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설비를 꼼꼼히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커피 역참은 전기 사용 신청 후 단 이틀 만에 전기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역참 관리사의 말은 전력 종업원들의 효율과 책임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 공급회사 2,336명 종업원들은 마치 부지런한 빛의 수호자처럼 땀과 지혜로 국가 전략의 푸르름이라는 사명과 성류홍 민족 단결의 비전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평강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 개선을 도모하는 그들은 실천을 통해 새 시대 전력인의 책임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 공급 회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기업 운영의 주선으로 삼고 국가 전략의 푸르름 성류홍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며 변강 주민 변강 무역 변방 봉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지역의 번영을 견인하는 데 전력망의 기반 역할과 선도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전력의 푸르름은 국가 배전망의 업계 특성과 사명을 나타내며 에너지 안전 보장과 녹색 발전을 위한 바탕색입니다. 성류홍은 여러 민족 군종이 성류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결합은 전력 기업이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 공고를 추진하는 특별한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 공급회사 총경리 손영은 국가 전력의 푸르름 성류홍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길 선봉 연변행 당원 자원 봉사자들은 민족 단결 한가족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마을에서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봉채 전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종업원들의 활력과 누대감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거로인의 집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해주고 변경마을 어린이들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활동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처럼 정을 나누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네, 국가전력망 연길시 도시교회전력공급회사 다흥건설사업부주임 김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에게 회사는 일터이기 전에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지고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존중과 포용은 이제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스며들어 모든 종업원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력으로 비추는 변강의 생명선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변강 강화수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22개 변방초소와 손잡고 루계로 5,000km가 넘는 연합 변방 순시를 펼쳤습니다. 네, 한 번은 변방 순시 중에서 산불 직무를 발견했습니다. 저희와 전력회사 돌격대 대원들은 함께 달려가
풍력 소화기와 쇠 빗자루로 순식간에 불씨를 잠재웠습니다. 네, 병사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모두가 한맘 한뜻으로 국토를 지키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력망은 경제 발전을 위한 앞서 달리는 동력입니다. 14차 옥연행 계획기간 연면전력공급회사는 19억 3,500만 원의 전력망 기반시설 자금을 투입해 지역건설에 전력효력을 주입하며 산업승격과 민생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기업은 왕청현 태양광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1,855만 원을 투입하여 전력망을 보완하고 친환경 전력의 고효율적 연계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10대 산업군체 등 계획에 발맞춰 녹색 통로를 개통하여 연변 전염병 병원 등 85개 중점 대상의 전기 접속을 완수했습니다. 전호금급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전력 지원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남 명조탑과 모아산 야간 경관 조명 프로젝트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고 연변대학 왕홍백에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개조하는 등 도시의 랜드마크를 빛나게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튼튼한 전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훈촌시 반석진 맹령천의 사과 재배 기지는 이제 널리 알려진 치보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맹령천 당지부 서기 겸 천민위원회 주임 강동진은 현대화 설비와 조장시설을 보여주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냉장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전력 덕분에 재배, 관계부터 저장, 포장에 이르는 전과정 전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과의 품질이 높아져 더 먼 곳으로 더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혼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철에 들어서면 새로 설치된 충전소가 특히 눈에 띄며 아름다운 향촌 풍경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친환경 전기차를 몰고 온 관광객들이 충전을 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완비화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저희가 민박과 관광농업을 운영하는데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천민 오핑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변전력공급회사가 추진 중인 전신주와 전선의 경관 융합 및 변전소의 경관화 행동을 통해 전력시설이 마을 경관에 조화롭게 스며들었으며 한때 거미줄 같은 전선이 이제는 풍경의 일부로 변모했습니다. 네, 마케팅부 농촌전력 및 향촌진흥관리인은 위기처의 소개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서는 동아라천동 7개 문화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공급 절차를 가속화하고 군중활동광장 등 신축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협력하며 주거와 관광에 적합한 수려한 향촌 시범구역을 전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위한 전기 용량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촌민들에게 전기 기술을 전수하고 관심 있는 촌민들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귀향인원의 취업 경로를 넓혀 향촌진흥에 지속적인 전기 동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 문명단이 전국 모범 종업원의 집,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길림성 홍수방지 위험대처집단 1등고, 당건설 성과 전시실에 놓인 빛나는 상장들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증표입니다. 네, 미래를 전망하며 연변전력공급회사 손용총 경리는 향후 계속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전력망 건설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전력의 푸르름 성류홍이라는 명함을 조국 동북평강에서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연변의 모든 등불이 여러민족 공동번영과 발전이라는 행복의 길을 비추도록 하며 전력망 모든 전선이 당과 군중의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윤극영 작사 작곡한 노래 고기 삽입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리말 림, 어려울 난, 안일 불, 두려워할 구, 림난 불구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위험에 부딪혀도 조금도 겁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공자가 여러 나라들을 주유하면서 광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은 지금의 하남 장원현 부근인데 당시에는 위나라 땅이었습니다. 로나라의 양호는 이 지역을 침범한 적이 있었고 공자의 학생인 안각도 양호를 따라 이곳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각은 공자가 탄 마차를 직접 몰았는데 스승과 동문들에게 양호의 군대가 어떻게 습격을 하고 승전을 했는지 자신이 양호와 함께 성벽에 무너진 곳을 어떻게 타고 넘었는지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자의 생김새가 양호와 비슷했고 게다가 안각이 이렇게 두드려대니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제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공자 일행을 겹겹이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공자의 다른 한 제자인 자로는 중절 중에 스승 일행과 흩어졌다가 가까스로 포위를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공자가 크게 놀랐을까봐 근심했으나 이때 공자는 태연자약하게 거문고를 타고 있었고 전혀 낙담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자로가 물었습니다. 네, 스승께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겁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물속에서 다니면서 교룡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부의 영맹이요. 야외에서 다니면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사냥꾼의 영맹이다. 종금을 마주하고도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함은 전사의 용기이며 자신의 운명을 장악하고 당면한 정세를 알고 있으며 큰 위험에 부딪혀도 겁내지 않음은 바로 성인의 용기이리라. 네, 고사성어 림난불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왕훈영 전국종협주석이 서장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상반기 전국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민생 등 중점 분야들이 강력하게 보장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수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기초교육 사업에 관해 내린 중요한 지시에서 당 18차 대회 이후 당장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다잡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기초교육이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 정해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찰하고 덕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며 꾸준히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규칙을 준수하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념을 실시하며 교육과 교수지를 향상시켜 광범한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기초교육의 우수 자원 확대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교육 공평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고양하고 교원의 도덕과 깊은 건설을 강화하며 높은 자질의 조무나 교원 대우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학교 운영의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해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힘쓰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전국 기초교육 업무회의가 7월 2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고 신시대 새로정의 기초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배우고 리해하며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기초교육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고도의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리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새로운 상황과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정신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다섯 가지 교육의 병행과 다섯 가지 교육의 융합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입학 관리를 통해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도시로 일하러 온 로무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확고히 지키며 기초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에 적응하여 교육 자원의 배치를 최소화하고 예산 보장, 학교 배치, 학위 공급, 교원 배치 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과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바른 길을 따라 혁신하면서 기초교육의 새로운 우세를 혁신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동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층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 가정, 사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발행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의 대우 보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문, 학교는 조직 보장을 강화하고 못 박는 정신으로 당조항과 공무원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조항기구 편지위원회 办公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북경시, 허북성, 감숙성, 북경사범대학의 책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석태봉, 리소래, 왕소홍, 오종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구구계획실시대학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추진한다고 표했습니다. 왕 헌용 정력주석은 라사시와 아리 지구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안정, 민족단결, 사찰관리, 흥변포민, 역사문화보호 등 상황을 요회하고 여러민족 간부 대중들과 좌담하고 교류했습니다. 왕 헌용 정협주석은 서장을 관리하려면 우선 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서장 관리 요구를 관찰하고 사회 관리의 기반을 다시며 단결하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 국면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당 창건 105주년 당이 인민을 단합의 인설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결부시키고 서장 평화 해방 75주년 서력 고원에서 발생한 전지 개벽의 변화와 결부시켜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 교육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구 창건을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 소장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 간의 상호 적응을 부단히 인도해야 합니다. 소장의 역사 문헌, 고고학 실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고 여러 민족 사이의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 행정을 보여주며 중화 문명의 방대함과 찬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략의 성과를 잘 다지고 확정하며 변강의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변강 민중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끽하도록 해야 합니다. 왕헌웅 정협주석은 아리지구 정협기관회가 아리지구에는 전국정협위원과 서장자치구 정협위원, 아리지구 정협위원, 정협기관 간부들을 위문했습니다. 리간거리 조사연구에 수행했습니다.
1: 전국당학교 교장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당학교 교장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학교 업무에 관한 습근평 종서기의 종료 론수를 학습 관철함으로써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당학교가 당에 속한다는 본질을 강화하고 당학교의 초심을 잊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분투하고 개척 혁신함으로써 신시대 당학교 업무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충성스럽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고품질 간부 대우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육과 훈련에

0: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육과 훈련에 깊이 있게 학습하고 진지하게 깨달으며 연구와 선전, 해석, 학습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 과학연구 수준을 제고하며 당의 혁신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수행 능력 양성, 그리고 이론 연구와 정책 자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당의 이론 혁신 과정과 실천 발전에 발맞춰 학과 건설을 최적화하여 중국의 자주적인 지식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학교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학교를 설립 관리하고 건설하는 주체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엄격한 기준으로 당학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도부와 간부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리념 형태의 업무 책임제를 관철하고 작품 건설과 규율 건설을 강화하여 각급 각종 당학교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재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민생 등 주요 분야가 강력하게 보상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0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국고사 마괭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세수 수입이 9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증가률은 1분기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6%,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1.8%, 증권거래인지세가 97.3% 증가했습니다. 마경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의 누적 증가률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충분한 활력으로 인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상승, 조식시장의 활력,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 등 요인도 재정수입 증가를 강력히 뒤받침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3,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종종 분해 지출을 보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출 분해에서 사회 보상 및 취업 지출은 2조 6,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보건 건강 지출은 1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예산사 당재부 부사장은 상반기 각종 재정정책이 국가중대전략과제의 리행촉진, 민생보상 및 개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촉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확대 전략 기점을 견제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내수촉진 패키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재정자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민간 투자와 주민 소비를 더욱

0: 리윤 총액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앙기업이 각종 도전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배치 구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며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가 중대 공정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앙기업은 기업 운영의 량호한 추세를 공고히 하고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추진하며 산업의 심층 전환 승격을 촉진하고 국가 중대 공정 건설을 추진하며 기업의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새 라운드의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 방안의 고품질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을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전략적 지원 보장 능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1: 세관청소 관계자가 20일 개최된 공무원 보도판공실의 시작 출발 15차 5년 전망계획 개를 기자회견에서 15차 5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관 감독관리 제도 체계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고 수출은 13.4% 증가했으며 수입은 22.1% 증가함으로써 량적 질적 동반 상승, 친환경 방향, 우수 수입 수출, 무역 동반자 상승의 발전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관청소 손매군 서장은 향후 5년간 세관은 더 우수한 감독 관리로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매군 서장은 우리는 매립형 정세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 세관의 감독 요구사항을 기업의 수출입 제품 생산, 공급 사슬에 편입시키고 복합 운송, 일괄 운송장 통관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능형 세관의 반복적인 승격을 가속하여 2030년까지 90% 이상의 항만의 지능형 검사 장비를 갖춰 기업과 대중이 무감각 통관을 일상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리 자유에서 두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우수 상품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향후 5년간 소비자들이 좋은 세계에서 더 많은 우수 상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79개 나라 264종의 농식품 조립을 신규 추가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의 농식품 검역 접근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선도 소비 경제를 적극 지원해 화장품 등 수입 소비재에 대한 검사 조치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와의 제로 시차 연동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반기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 기업이 11만 5천 개 증가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가 3.3배 증가했습니다. 약 1억 4천만 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상품을 구매하여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매군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무역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 자원, 우수 농산물의 수입과 공급 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우수 상품이 중국 수출을 편리하게 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2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명의 7일 훈장 수상자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일군,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가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마 선상은 38년 동안 기층의 대중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항상 인민의 입장을 지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마 선상은 기층에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언제나 인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릇 대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존혜향은 오랫동안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층 민족 업무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면서 따뜻한 봉사를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대표인 량염은 26년 동안 특수 교육 직책을 지켜왔습니다. 량염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빛나야 한다는 교육 리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특수 교육 사업의 번영 발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힘써 추진해 왔습니다. 량염은 인공지능이 우리 특수 교육의 여러 단계에 모두 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수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아이들의 성장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종백규는 20여 년 동안 농촌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여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마을의 산업 비약과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대표이자 배달원인 왕가호는 새로운 업태에 당 건설 업무에 깊이 전념하면서 배달 운전자들의 집단적 힘을 응집해 도시의 이동 초병으로 되어 평범한 자리에서 도시를 지키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 중앙은행이 최근 2026년 경제 성장 계획을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 1.4분기 경제는 동기 대비 2.8% 성장한 가운데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소비, 국내 투자가 견인했습니다. 타이 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강력한 수출 성장과 경제 부양 조치의 효과로 인해 타이 경제 성장세가 전에 예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 상업부 무역정책과 전략 사무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타이 화물 수출액이 1,620억 9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자동차, 식품 등 종목의 수출 표현이 강력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타이 국가선박운송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타이의 수출이 8 내지 10% 성장할 가망이 있습니다. 위원회 다나쿤 주석은 주요 무역 동반자의 안정적인 수요는 하반기 수출 성장에 강력한 지탱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관광업은 여전히 타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7월 4일까지 타이가 올해 접대한 국제 관광객은 연인수로 1,621만 명을 넘었고 약 7,826억 타이 바트화의 관광 소득을 올렸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 등 원인의 영향으로 입국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강인한 관광 소비는 호텔, 료식업, 소매업, 교통 등 관련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취업 확대, 내수 견인에 굳건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타이 정부는 일련의 경제 부양, 소비 견인 조치를 내놓아 일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5월 타이 내각은 예산 규모가 약 1,750억 바트에 달하는 타이인 돕기 새 라운드 소비 진작 계획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계획은 주민의 생활 원가를 줄이고 기층 경제를 진작시키며 중소업체를 지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60대 40 공동 지불 모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의 소비 금액을 부담하고 개인이 40%를 부담하며 1인당 매달 최고로 1,000바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올 9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타이 재정부가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604만 600명이 자격에 부합되어 이미 등록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3천만 명 목표의 약 87%를 달성한 셈입니다. 이 밖에 104만 6,900개 상가도 등록해 참여했습니다. 7월 타이 투자촉진위원회는 식품 가공, 항공, 선진 제조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약 650억 바트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을 비준했습니다. 타이 재정부는 전국 투자가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면의 22 내지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공중 투자 확대, 개인 자본과 외상의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 원동력을 이루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이미 동부 경제 회랑을 경제 전환과 외자 유치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했습니다. 타이 동부 촌부리 라용 차층 4호에 위치해 있는 동부 경제 회랑은 타이가 산업 승격, 외자 유치, 역내 첨단 제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국가급 경제 발전 전략 구역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소득세 감면, 수입 설비 관세

건설에서 투자 유치로 전향했다면서 정부는 국제 홍보를 주동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다국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부경제회랑 사무실은 실제 투자 5천억 바트를 유지하고 약 6.3%의 역내 생산 총액 연평균 성장을 실현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진 제조업, 현대봉사업, 혁신산업 집단을 구축하는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동부경제회랑 종합발전계획

0: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관광업, 의료보건, 식량안전, 가공, 농업, 창의경제 등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노동력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힘써 봉합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지강 신어라는 책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목통 이론을 인용해

0: 나무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가장 긴 나무판이 아닌 가장 짧은 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술은 지역 격차가 공동 부유를 제약함을 형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복건성 당위원회 부서기로 있던 습근평은 처음 실무진을 거느리고 영하 소해고를 찾았는데 현지 주민들의 빈곤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습근평은 복건과 영하 간의 대상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 습근평은 민영촌이 지금은 모래밭이지만 나중에는 금사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삼해정은 복건성 농학자 김정희 교수를 원형으로 한 릉일농이 민영촌을 이끌고 균초 기술로 민영합작의 물꼬를 터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관련 균초 기술이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지명해 채택한 것입니다.
1: 네, 수천 수만 대중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 기술을 반드시 간소화해야 합니다.
0: 균초는 민영합작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황폐했던 모래밭은 이미 금사탄으로 변했고 민영촌은 이미 민영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영진에 들어서면 생기 발랄한 강남을 연상케 하는 동네가 시야에 안겨옵니다.
2: 시험전의 잔은 이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0: 포도 두 잔을 들고 당차게 설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룰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서해고에서 민영진으로 이사한 룰이는 평생 포도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이주 전에는 포도나무를 본 적도 없고 포도를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0: 민영합작으로 복건 사람들이 영하에 와서 포도주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초 공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던 류리는 현재 기술이 능숙한 생산 주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하의 포도주 산업은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유명한 자색 명함장으로 되었습니다. 영하와 복건은 한쪽은 산, 다른 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산에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런 치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은혜라도 샘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1년 9월 민영진이 복건성 하문을 지원하는 등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협력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계속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뜻이 맞으면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오랜만에 영하 민영진 원룡촌을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합작은 새 발전의 길을 모색해놨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시범을 보여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 공동부유의 두 번째 함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결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황룡촌을 찾아 기층 당건설 상황을 시찰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유문했습니다. 낮고 어두컴컴한 벽돌집에서는 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소교 일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3학년생인 장소교의 딸 장검나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습근평 총서기는 현대 한어 사전과 영한 사전, 쾌역통을 선물했고 이에 장검나는 총서기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장소교의 두 자녀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빈곤의 탈 과정에 지혜와 지향을 함께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지구, 빈곤가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난구제의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동 부유는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지 같은 시간대에 동등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 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2일 개성 후 채택된 중국 공산당 규약은 일부 지구와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격려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 부유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 인구가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공동 부유를 실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1: 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坚定不移走共同富裕道路。治国之道，富民为始。我们始终坚定人民立场，强调消除贫困、改善民生。实现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是我们党坚持全心全意为人民服务根本宗旨的 重要体现，是党和政府的重大责任。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직업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료성대학 정법학원의 2022학급의 본과 졸업생 유붕우는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며칠 후 그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투무스커시의 한 가도에서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로 기층 봉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는 사회 봉사 속에서 힘을 키우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선배 자원 봉사자들이 귀교해 가정 방문과 갈등 조정 등 기층 업무 경험을 생생히 전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붕우는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이 변방 기층 관리 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았고 그때부터 서부로 가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유붕우는 부모님도 저의 선택을 아주 많이 지지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학생들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료성대학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334명이 서부 계획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2003년 이후 이 학교에서는 누적 2만여 명 학생들이 지원했고 그중 2634명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그중 423명은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부에 남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료성대학 공청단 자원봉사부 부장인 영존복은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증봉사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국가 발전에 녹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부를 향해 달려가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항주 사범대학 생물과학학과 졸업생인 리문정은 곧 서장으로 떠나 기층 교육의 교단에 서게 됩니다. 리문정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인의 사명이라면서 변강 교육에서 특기를 살려 서부 건설에 청춘의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주사범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기층 정착을 고무하는 리넴이 일상적인 수업과 취업 지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졸업생 취업 정책 홍보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기층 취업 정책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또 당을 따르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라는 주제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항주사범대학 취업지도센터의 양적 부주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시야를 넓히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을 걷도록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성 해남 장족자치주 흥해현의 화칭 조만은 최근 청해민족대학 약물제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청해성 과락 장족자치주 다를라그현 터허투향의 상황과 기층사업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서부계획자원봉사자로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이 고원 마을에 파견돼 본격적인 기층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해민족대학 공청단 부석이 제 길은 2026년 학교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147명이 서부 계획에 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층 일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조국이 가장 필요로 가는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층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힘을 키우면서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의하면 다카이지 사나의 내각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지 수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고 장식의 민생 현안을 외면해 국민적 반감을 샀다면서 그의 집권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은 50% 선이 무너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사의 조사에서는 6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고 전일본 뉴스네트워크 조사에서는 10.9%포인트 급락한 49.2%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서는 6월보다 10%포인트 급락한 41%를 기록한 반면 비지지율은 44%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결과가 다카이지 내각의 민심 기반과 여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일본 국민이 여러 현안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논란의 법안 강행 처리가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이 최근 추진 중인 황실 전범 개정안과 부수도 법안, 그리고 전후 체제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안보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에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지는 지난 6월 말 각의를 열어 황실 전범 개정안을 비준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천황의 계승을 오직 북의 남성 후손으로만 한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옛 꿈가의 남성 후손을 리병하는 방식으로 북의 남성 계승 체제를 이어가려 해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천황 즉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도 정반대됩니다. 둘째, 정치 스캔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본슈는 최근 이메일과 로그인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카이지 선거팀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올해 중의원 선거 기간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끝내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고 야당이 요구한 관련 비서의 국회 출석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국회 답변에서 다카이지는 비서가 조만간 국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답변을 진술서로 대체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자료는 감감무소식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문제에 대한 민심 수렴 실패입니다.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급등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대상 23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음에도 다카이지 내각은 소비세 인하 등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우고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일본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급락이 다카이지의 집권에 붉은 등이 익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문자쿠라 다카시 일본 경제학자는 다카이지는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억제해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했으나 그의 정책은 오히려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어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다카이지가 자민당 내의 기반이 약해 국민적 지지율에 의존해 당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논쟁성 정책을 계속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는다면 집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키아라 이즈루 도쿄대학 교수는 기반이 약한 다카이지는 인사 개편이나 유신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들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
다카이지 정권이 점점 더 공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변에 고급스러운 사람을 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책을 읽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말을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비교하는 법을 배우고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핑계부터 늘어납니다. 네, 환경은 생각보다 사람을 빠르게 바꿉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무엇을 배우는지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내 좋은 사람은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희망을 전하는 병강 수호자,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림남 불구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 무형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고기능을 통합

여기 생태 환경에 대한 감독 관리 및 행정 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 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 환경 정비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 환경 보호 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들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데로부터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 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정 오염원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 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 계획 통합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조략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 토지 조략 사용 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 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란 일련의 개혁 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고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총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래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개혁의 체계성, 동합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부흥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새로운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수준의 보호로 고품질의 발전을 뒤받쳐주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녹색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고 신질 생산력 자체가 바로 녹색 생산력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은 이미 녹색화, 저탄소화를 다그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섰는

0: 바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를 총괄하는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이 멉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녹색 전환의 내생적 동력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며 탄소 배출이 높은 등 특징이 여전히 뚜렷한 바 자원 환경의 제약이 좀차 심해지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보다 큰 개혁 결심과 보다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고수준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기재 장애를 단호히 혁파하여 발전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수준의 보호로 녹색 생산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뒤받쳐 줘야 합니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존으로 인민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평한 공공 제품이자 가장 널리 혜택되는 민생 복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영길시 의란진 초능천은 영길 왕천 간선 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연한 마을 거리와 특색 있는 민속 풍경, 나날이 발전하는 다원 산업이 서로 맞물린 초능천은 그 옛날의 전통 마을에서 신형의 조선족 특색 마을로 탈바꿈하면서 향촌 진흥의 선명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촌당지부가 당 건설을 인솔로 삼아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조선으로 농업, 문화,

관광용합과 토지위탁경영이라는 이름 구동으로 발전을 꾀한데였습니다. 오늘날의 초농촌은 중국 아름단 레저마을,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등 칭호를 받아내며 특색산업이 번성하고 마을 풍경이 아름다우며 여러 민족이 서로 단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진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의 초농촌은 마을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기초시설이 낡아 발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난점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촌 당지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돌파구로 삼아 8대 철거 행동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과 폐가를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장과 오수 간만 개조, 농가 주택 개조 등을 실시했습니다. 네, 마을 기존의 민족적 정취를 보존하는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녹화, 미화 사업을 추진하며 칠색당 건설길, 문화관광봉사중심, 조선족 특색 민박 등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점차 완비화된 마을 규약이 뿌리를 내렸고 주민들 역시 환경 개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참여자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향촌진흥에서 산업발전은 첫걸음입니다.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일을 이루기 어렵죠. 네, 초농촌 당지부서기 신경혁은 깊은 감회를 담아 말했습니다. 마을의 두 위원회는 당원과 촌민 대표를 이끌고 여러 차례 외부 고찰을 거쳐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름 구동 발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한편으로 촌 당지부는 지역 자원 우세를 살려 관광 산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연결 주릉 조선족 마을 민속문화원, 모두 모아 민속관광 리조트 등 프로젝트를 토대로 민속체험, 동계스포츠, 레저 농업을 아우르는 관광 브랜드를 정성껏 갖고 나갔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짙은 조선족 풍정을 느끼고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마을의 농가식당에서 숙박하며 민속 음식을 즐기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수확을 체험할 수 있어 완전한 소비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업에 힘입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네, 모두 모아 스키장에서 주민 이광 씨는 눈 제조기기를 작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 몸을 굽혀 떨어진 스키 장비를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스키장 안전요원으로 입사한 그는 한겨울철이면 약 1만 2천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 민속문화원에서 일해온 69세 김정옥은 가족의 오랜 병환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촌 당지부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옛말 민속문화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그는 현재 민박 객실 청소와 민속 특색 음식 조리 등 일을 하며 달마다 약 4천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김정옥처럼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하는 주민이 30여 명에 이릅니다. 주릉촌 당지부서기 신경혁은 이제 우리 농민들도 겨울에 집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동시에 마을의 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주릉촌은 합작사와 현대 농업 발전 모식에 의탁해 자원을 자산으로 주민을 주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은 토지 위탁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해 규모화, 표준화 체계를 실현했습니다. 네, 현재 77가구가 합작사에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리익 배당 참여 토지 면적이 180헥타르에서 230헥타르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의 무당 평균 소득도 과거의 약 300원에서 1100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특색 재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10채와 체리 비닐하우스 8채가 설치됐는데 음력설 전후로 재흠 수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블루베리가 다 팔려 부족할 정도였죠. 한 근에 80원까지 나갔습니다. 네, 라며 신경력사기는 흐뭇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을에 도입된 고신기술 인삼재배 산업단지 등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는 경제적 효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 산업의 활기찬 발전은 좋은 집재에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산업 발전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심을 응집시키고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해마다 노인절, 자치조 창립 기념일 등 명절이면 마을은 다채로운 문예활동을 조직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즐기며 가족처럼 어울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같은 통질감은 마을이 내재적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네, 마을의 버들정자도 평범한 담소상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해소하는 조화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오늘날 이 작은 정자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민족 단결 진보를 도모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은 둘러앉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논의하고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습관과 문화와 전통을 공유합니다. 네, 집집마다 특색 음식을 만들며 가져와 나누고 명절이면 다양한 노래와 춤을 함께 배우며 전수합니다. 합작사 경영, 민박 발전에 관한 많은 좋은 생각도 거리감 없고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대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독거로인 식사 문제와 같은 민생의 중요한 작은 일마저 정자 안 담소 속에서 처음 제기되어 결국 마을의 편민식당 건설 계획으로 이어지며 해결책이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보다는 손발이 먼저는 준흥촌 두 위원회 지도사 대우의 실천 신조입니다. 촌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 지부가 당원을 이끌고 당원이 군중을 이끈다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향촌진흥에 거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네, 신경력 서기가 그렸던 촌 집체가 의지가 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며 이웃이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흥성하고 마을이 아름다우며 사람이 화목한 이 그림은 주릉천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탄탄하게 내딛는 발걸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수호자 마냥 남과 지혜로 병강을 지켜주고 있는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 전력인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331 국도 길림 구간을 따라 달리다 보면 영종시 삼합진에 자리한 고목 욕참이 자연스레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열왕구로 황량 고목이

가지를 넓게 펼쳐 오거진 그늘을 두려고 그 옆 역참과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은한 바람이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를 스칠 때면 커피 향기와 함께 변경지역 특유의 민속적 정취가 살며시 느껴집니다. 여기는 G331 국도의 교통 플러스 관광 융합이 생생하게 구현되는 곳입니다. G331 국도는 연변 개방 관광의 중요한 대동로로 그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폐전망 길림성 전력유안회사 연변전력공급회사 종업원들이 역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설비를 꼼꼼히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커피 역참은 전기 사용 신청 후 단 이틀 만에 전기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역참 관리사의 말은 전력 종업원들의 효율과 책임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공급회사 2,336명 종업원들은 마치 부지런한 빛의 수호자처럼 땀과 지혜로 국가 전략의 푸르름이라는 사명과 성류홍 민족 단결의 비전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평강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 개선을 도모하는 그들은 실천을 통해 새 시대 전력인의 책임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 공급 회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기업 운영의 주선으로 삼고 국가 전략의 푸르름 성류홍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며 변강 주민 변강 무역 변방 봉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지역의 본영을 견인하는 데 전력망의 기반 역할과 선도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전력의 푸르름은 국가 배전망의 업계 특성과 사명을 나타내며 에너지 안전 보장과 녹색 발전을 위한 바탕색입니다. 성류홍은 여러 민족 군종이 성류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결합은 전력 기업이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 공고를 추진하는 특별한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연변 전력공급회사 총경리 손영은 국가 전력의 푸르름, 성류홍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길선봉 연변행 당원 자원봉사자들은 민족 단결 한가족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봉채 전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종업원들의 활력과 누대감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거로인의 집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해주고 변경마을 어린이들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활동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처럼 정을 나누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네, 국가전력망 연길시 도시교회전력공급회사 다은건설사업부주임 김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에게 회사는 일터이기 전에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지고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존중과 포용은 이제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스며들어 모든 종업원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력으로 비추는 변강의 생명선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변강 강화수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22개 변방초소와 손잡고 루계로 5,000km가 넘는 연합 변방 순시를 펼쳤습니다. 네, 한 번은 변방 순시 중에서 산불 직무를 발견했습니다. 저희와 전력회사 돌격대 대원들은 함께 달려가 풍력 소화기와 쇠 빗자루로 순식간에 불씨를 잠재웠습니다. 네, 병사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를 지키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졸려먹는 경제 발전을 위한 앞서 달리는 동력입니다. 14차 옥외은행 계획기간 연변전력공급회사는 19억 3,500만 원의 전력망 기반시설 자금을 투입해 지역건설에 전력효력을 주입하며 산업승격과 민생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기업은 왕청현 태양광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1,855만 원을 투입하여 전력망을 보완하고 친환경 전력의 고효율적 연계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10대 산업군체 등 계획에 발맞춰 녹색 통로를 개통하여 연변 전염병 병원 등 85개 중점 대상의 전기 접속을 완수했습니다. 전호금급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전력 지원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남 명주탑과 모아산 야간 경관 조명 프로젝트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고 연변대학 왕홍벽에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개조하는 등 도시의 랜드마크를 빛나게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튼튼한 전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훈촌시 반석진 맹령천의 사과 재배 기지는 이제 널리 알려진 치부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맹령천 당지부 서기 겸 천민위원회 주임 강동진은 현대화 설비와 조장 시설을 보여주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냉장 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전력 덕분에 재배, 관계부터 저장, 포장에 이르는 전과정 정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과의 품질이 높아져 더 먼 곳으로 더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혼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철에 들어서면 새로 설치된 충전소가 특히 눈에 띄며 아름다운 향촌 풍경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친환경 전기차를 몰고 온 관광객들이 충전을 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완비화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저희가 민박과 관광농업을 운영하는데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천민 오핑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변전력공급회사가 추진 중인 전신주와 전선의 경관 융합 및 변전소의 경관화 행동을 통해 전력시설이 마을 경관에 조화롭게 스며들었으며 한때 거미줄 같은 전선이 이제는 풍경의 일부로 변모했습니다. 네, 마케팅부 농촌전력 및 향촌진흥관리인은 위기처의 소개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서는 동아라 천동 7개 문화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공급 절차를 가속화하고 군중활동광장 등 신축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협력하며 주거와 관광에 적합한 수려한 향촌 시범구역을 전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위한 전기 용량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촌민들에게 전기 기술을 전수하고 관심 있는 촌민들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귀향인원의 취업 경로를 넓혀 향촌진흥에 지속적인 전기 동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문명단위, 전국모범종업원의 집,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길림성 홍수방지 위험대처집단 1등고, 당건설 성과 전시실에 놓인 빛나는 상장들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증표입니다. 네, 미래를 전망하며 연변전력공급회사 손용총 경리는 향후 계속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전력망 건설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 전력의 푸르름, 성류홍이라는 명함을 조국 동북평강에서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연변의 모든 등불이 여러민족 공동번영과 발전이라는 행복의 길을 비추도록 하며 전력망 모든 전선이 당과 군중의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

건강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리말 림, 어려울 난, 안일 불, 두려워할 구, 림난 불구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위험에 부딪혀도 조금도 겁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공자가 여러 나라들을 주유하면서 광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은 지금의 하남 장원현 부근인데 당시에는 위나라 땅이었습니다. 로나라의 양호는 이 지역을 침범한 적이 있었고 공자의 학생인 안각도 양호를 따라 이곳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각은 공자가 탄 마차를 직접 몰았는데 스승과 동문들에게 양호의 군대가 어떻게 습격을 하고 승전을 했는지 자신이 양호와 함께 성벽에 무너진 곳을 어떻게 타고 넘었는지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자의 생김새가 양호와 비슷했고 게다가 안각이 이렇게 두드려대니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제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공자의 일행을 겹겹이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공자의 다른 한 제자인 자로는 중돌 중에 스승 일행과 흩어졌다가 가까스로 포위를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공자가 크게 놀랐을까봐 근심했으나 이때 공자는 태연자약하게 거문고를 타고 있었고 전혀 낙담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자로가 물었습니다. 네, 스승께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겁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물속에서 다니면서 교룡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부의 용맹이요. 야외에서 다니면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사냥꾼의 용맹이다. 종금을 마주하고도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함은 전사의 용기이며 자신의 운명을 장악하고 당면한 정세를 알고 있으며 큰 위험에 부딪혀도 겁내지 않음은 바로 성인의 용기이리라. 네, 고사성어 림난불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12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회장 인판티노가 최근 인터뷰에서 2030년 월드컵 전에 월드컵 참가팀을 현재의 48개 팀에서 64개 팀으로 더 확대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는 이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에서 참가팀을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확대한 것은 100% 정확한 결정이며 각 팀이 높은 수준을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 국제축구연맹 관련 위원회는 월드컵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 심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 월드컵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첫 세 경기는 세계의 남아메리카주 국가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0: 대체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내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연나라의 도읍 보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계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86부를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로서 재반 사업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는 것은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서의 근본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새로운 안보 구도를 구축하는 데서의 전략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변증법적이고 동적인 역사적 행정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은 경제 건설에로 옮겨졌으며 발전은 당의 집권 흥국에 있어서의 선차적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은 개혁개방과 범죄 단속, 경제 건설과 법제 건설을 일괄 추진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수호하였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2대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게 되었으며 외부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반드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우리나라 발전의 외부 환경에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졌고 각종 흑곤이 사건, 회색 코뿔소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가 안보 사업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안보 구도의 구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우선 국가 안보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영도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한 근본 원칙입니다. 중앙국가안보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국가안보 사업에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국가안보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제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안보 사업 조율 기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법치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위험감시 조기경보체계, 국가비상관리체계를 보완하며 중점 분야의 안보체계와 중요특별조류지휘체계를 보완하고 경제, 중대기반시설, 금융, 네트워크, 데이터, 바이오, 자원, 핵, 우주, 해양 등 안보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단점을 보완하고 빈틈을 막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 방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안보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며 특히 여론과 인터넷의 주요 진지를 잘 지키고 적대 세력의 각종 형식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호되게 타격함으로써 당의 장기적 집권, 국가의 장구한 안정, 인민의 안거 락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과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겹쳐지고 일부 세력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파란을 조장하고 긴장한 국제정세를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려면 반드시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인의 식량 공급 주도권이 중국인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확보하며 국가 발전에 대한 에너지 자원 공급이 안정적이고 확실하도록 확보하고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이 제약받지 않도록 확보하며 국내의 금융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 법인의 해외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한 의식을 증강하여 안거 위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중대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처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중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시스템적 안보 위험을 엄밀히 방지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서 파멸적인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사상 무장과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국가 안보 의식과 자질을 적극 증강하며 각급 간부, 특히는 지도 간부의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고 전 사회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협력을 증강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인민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안보 구도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영애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의 폭포수야.

0: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연나라의 도읍 보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태양산과 있다 있네. 남쪽으로 아홉 성으로 통하고 북쪽으로 세 관문을 넘나드네. 2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에는 환경이 아늑하고 문화가 풍부한 고려지와 도심에 자리 잡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관아 건물, 총독서 등 많은 명소가 있습니다. 하북성 중부에 위치한 보성은 북경 천진 삼족의 정립을 이루는 한때 경기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료 임금의 고향인 보성에는 최초로 2000여 년 전 서한 때에 읍을 두었고 그로부터 보성은 방어 역할을 하는 중국 북부의 중요한 도시로 되었습니다. 원나라 때인 1227년 장요가 이곳에 군사를 주둔하고 성곽을 축조하고 순천로라 불렀습니다. 당시의 순천로가 오늘날 보성 고성의 도시 구도와 규모를 기본적으로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75년 원나라 조정은 당시 연남의 대도시라 불리는 순천로를 원왕조 도읍 대도의 안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정로라고 개명했습니다. 1421년 명나라가 북경으로 전도한 후 보정에 주둔한 군사는 수만 명에 달해 보정은 수도의 안전을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669년 보정은 또 하북성의 정치와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북경 남부의 중요한 관문인 보정은 역대로 군사의 도시였습니다. 북송 때 북부 변경에 위치한 보정에는 수차 료나라 군사를 격파한 명장 양연소를 비롯한 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주둔했습니다. 현재 보정시 당현 마관성 서쪽의 마관산에는 후세 사람들이 북방의 새 관문을 지킨 양연소의 무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용량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새 관문을 말하는 삼관은 거용관과 자형관, 도마관 등 북경의 서북부에서 하북성 보정을 거쳐 산서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의 새 관문을 말합니다. 당시 북경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시설이었던 세 관문 중 거용관이 북경 경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두 관문은 모두 보정 경내에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보정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명나라 때인 1449년 와라 부족도 자형관을 통해 북상했고 명나라 후반 리자성의 봉기군도 보정을 거쳐 당시의 도읍이었던 북경성으로 진군했습니다. 보정은 하북에서 유명한 혁명활동의 발원지입니다. 의화단 운동 때 보정은 한때 린근 의화단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신해혁명 때에는 동맹회 하북지부가 보정에 설립되었습니다. 보정시 도심에 위치한 광원은 조곤이 직위의 독군을 담임한 후 지은 숙소 건물입니다. 중국의 근대사에서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모두 이곳에서 기획되었습니다. 1920년의 직환 전역과 1922년의 직봉 전역이 모두 이곳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으며 봉군의 사령관 장항량도 1929년 9월 이곳에서 진봉 전역과 탁주 전역을 지휘했습니다. 보정은 군사의 도시만이 아니라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찍 송나라 때인 1071년 이곳에 최초의 관학인 주학을 세웠고 명나라와 청나라 때 유학 교육이 성행해 포학과 위학, 현학 등 세 개의 관학이 동시에 보정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후반에 보정에는 서원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나 보정은 북방 학술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02년 북양 군벌을 창립한 원세계도 보정에서 신군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선호하여 참모학당과 측회학당, 육군속성학당, 사범학당, 농무학당, 순경학당을 세웠으며 보정에 학교사를 두고
또 군계 학당과 법기 학당,

법정학당, 의무학당도 세웠습니다. 당시 고등학부가 10여 개에 달하고 보정불입종학당과 제1공립종학당, 상업학당, 숭실학당, 직예 제2사범학당, 성립보습학당을 비롯한 중등학부가 대량 나타난 보정은 학생성이라 불렸습니다. 보정의 많은 학당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학교는 후에 육군예비대학당이라 개명하고 1912년에 북경으로 옮겨간 육군사관학당과 1912년에 세운 보정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정교적인 고등군사학교인 보정육군사관학교는 많은 인재를 양성해 중국의 현대사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2년 중화민국 건국 후 11년 동안 이 사관학교에서는 도합 6,550여 명의 군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오늘날 이 학교에서는 보정 육군사관학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보정에는 많은 문물이 보존되고 도시 곳곳에 많은 명소가 별처럼 산재해 빛을 뿌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고련화지는 원나

0: 이곳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고련화지는 물가에 루각과 전각 등을 지어 조화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심정과 한록헌, 조영청, 수동르 등 12개의 경관으로 구성된 고련화지는 엄밀한 구도를 자랑하고 북방 정원의 특징과 남방 정원의 특징을 두루 갖춘 도심의 별천지, 화북평원의 눈부신 보석이라 불립니다. 명나라 때인 1370년대에 축조한 지계 총독선은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를 거쳐 중화민국 때까지 줄곧 관아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총독서에는 현재 105개의 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총독서는 중심선에 주요한 건물을 배치하고 그 양쪽에 대칭되게 건물을 지었으며 건물 사이는 복도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조성된 정원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릅니다. 엄밀한 구도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지계 총독서는 북방의 대표적인 관아 건물이자 중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보존된 총독 관아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보성에는 8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 대자각과 60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한 종루, 청나라 후반의 장군 리홍장이 태평 천국을 평정할 때 전사한 군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 회군 공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옛 거리 동대가와 서대가는 과거 보성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옛스러운 이 거리에 들어서면 마치 보성 고성의 과거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옛나라의 도읍 보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길림성 문화관광청에서 주최하는 연도 문화관광 브랜드 행사인 매력적인 야간 길림 2026 여름 비서 공연 시즌이 장춘 사계 남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계 남하의 전용 야외 무대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8가지 장르의 대표작이 펼쳐집니다. 본토의 전통극과 성외의 경전 작품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무대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공연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공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길림성

미국은 길극단 배우들이 자리로 무대에 올라 길극 특유의 창법과 무대 연출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작품은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정직과 신의를 지키며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선택을 표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직접 길극을 감상하며 길림 전통극의 계승과 혁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한 배우는 길극으로 공연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각지에서 오신 분들께 길림 희극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길림의 지역 문화를 알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 구성도 풍성합니다. 사계 남하에서는 월극, 곤극, 예극, 만족 신성극 등 다양한 장르의 경전 작품들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길림성 음악청 등 전문 공연장에서는 합창, 피아노 독주, 실황송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 길림성 전역에서도 특색 있는 문예 활동이 동시에 열리며 장춘 주행시장이 주도하고 성내 전 지역이 함께하는 축제 예장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장영그룹과 장춘문화관광그룹이 중국제일자동차와 함께 추진한 중국제일자동차박물관이 일전에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중국제일자동차박물관은 장춘시 동풍대가 중국제일자동차 공장구 1호 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150여 대의 실물 전시 차량과 천여 점의 실물 사료가 있으며 몰입형 장면 재현을 통해 70여 년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입구에 있는 48m 길이의 주제 벽화에는 황원 건설, 해방 트럭 생산 등 주요 역사적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공장의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실제와 가상이 결합된 동선을 따라 산업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6개 주제 전시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 전시관은 홍기 CA7600J 열병식 차량을 중심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결의와 사명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선봉 전시관은 창립 당시의 예터를 재현해 창업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방의 항해 전시관에는 시대별 트럭이 전시되어 있어 민용, 군용, 특수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기의 영광 전시관에는 경전 차량, 열병 의전차, 자체 개발한 동력 장비 등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분투하여 새로움으로 전시관은 기존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으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며 합작의 모범 전시관에는 중국 제일 자동차 폭스바겐, 중국 제일 자동차 토요타 등 차량이 전시되어 자동차 산업의 국제 협력 성과를 보여줍니다. 박물관은 또 자동차 산업 문화와 장영그룹 영화 문화를 융합해 북카페, 연합체험 공간, 극장, 특색 음식점 등을 마련하여 전시와 관람, 연합, 레저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복합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일자동차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박물관에는 중국 최초의 국산 트럭인 00001호 해방 CA10, 세중국 최초의 동풍 소형 승용차, 최초의 홍기 고급 승용차 등 국내 유일품과 세계적 희소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 구역에는 구디 극장과 자동차 주행 체험기 등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은 즐겁게 배우며 자동차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9회 로신 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성 문학원 전업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중편소설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역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렬한 과정

0: 인격적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966년 금경강성 이춘시에서 태어난 전용서는 1984년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해 장편 소설 독신자, 설랑, 그리고 중단편 소설집 한사, 소화 18년 등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영화 대본 절벽 지상을 집필했고 시집 유랑하는 달을 출판했으며 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헤는 밤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금경강성 문학원의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각본을 쓴 영화 절벽 지상은 큰 흥행 성공을 거두며 전국적인 기록을 세웠고 드라마 절벽과 함께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널리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절벽지상으로 제30회 화정상 최고 각본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그는 소설 비밀이 노신문학상 심사위원회에 인정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수상은 제 창작 인생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온 저에게 더없이 값진 격려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8일 2026 동북리그 연변팀의 6라운드 경기가 홈에서 진행된 가운데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다양한 장르의 융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련과 연변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와 춤, 고개로 두 도시의 우정을 노래하며 동북 진흥을 위한 찬가를 힘차게 선보였습니다. 첫 무대는 융합 창작 공연 동북의 공동 번영과 바다여 나의 고향으로 꾸며졌습니다. 대련 가무 극원과 대련 잡기단으로 구성된 문화관광 남성 공연팀이 성악, 고개, 스트리트 댄스 등을 혁신적으로 결합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고난도 기술과 무형 문화유산 요소를 접목한 편곡은 대련의 해양 풍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동북진흥에 대한 포부를 잘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연변 응원단과 가수가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응원 단원들은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명태춤과 킹크랩 춤을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어 가수 박은화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울려 퍼지며 당에 대한 감사와 분발을 다짐하는 연변 여러 민족의 진심이 노래에 담겼습니다.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이날 중간 휴식 시간 공연에서는 무형 문화유산과 고개, 민속 무용이 서로 어우러져 두 도시의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계림 박물관은 계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서 광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이 가장 완비화된 종합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은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1963년에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1988년에 수봉구에서 완공되어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광마략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2016년에는 신관이 림계신구에서 개관했습니다. 3.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과 1.2만 평방미터의 전시실 면적은 문화 전승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평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약 4만 점의 문물은 본관의 핵심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출토된 매병, 외빈 선물, 명청시대의 서화 등 특색 있는 소장품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중 명조의 매병은 수량이 많고 공예가 뛰어나 소장품 중 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장 왕부 시기의 수공업 수준과 미적 풍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3천 점의 외빈 선물은 세종국 창건 이후 계림의 대외 교류 행사를 증명하며 문화 친선을 응집했습니다. 또한 광서 소수민족 문물과 계림의 역사 문물 등 소장품은 다문화가 융합된 그림을 함께 그려냅니다. 12개의 전시장은 4개의 기본 전시와 2개의 특별 전시를 통해 계림 문화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수 춘추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시간선을 통해 오월문화, 항전문화 등 핵심 주제를 연결하고 고학기술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재현합니다. 정강유우는 유약색채, 문양 등의 측면에서 매병문화를 해석하여 명대 도자기 예술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우이 계림은 200여 점의 외빈 선물을 엄선했는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다민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고 한묵 화장은 명청시대의 서화로 영남 예술의 풍모를 그려냈습니다. 특별전 계림은 3명의 현지 화가의 기증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교육과 몰입체험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1,400평방미터의 미성년 교육 몰입체험센터는 모의 고고학, 도예 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 전승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기능홀, 영화관 등 부대 시설에서는 학술 강연과 영상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며 세계의 림시 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교류 전시회를 도입하여 문화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물에서 민속 풍습까지 예술 진품에서 외교적 증거까지 계림 박물관은 계림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외부에 보여주는 중요한 명함장이 되어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이 역사 문화 명성의 깊은 내면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계림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해사랑 달사랑.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중국의 무인 자동화 공장에서 월드컵 마스코트 완구를 단독 제작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이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마스코트 피규어의 전 세계 독점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세계 최초 규모화 완구 무인 자동화 공장의 일상 운영하에 작은 마스코트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됩니다.

산디 그룹에 내려졌습니다. 월드컵 최상위 IP의 글로벌 입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제 심사 기준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국제축구연맹은 완전한 마스코트 공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기업 실무팀은 전적으로 자주적인 연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방대한 축구 동태적 자료를 수집하고 스타일링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앞뒤로 100여 세트의 마스코트 이미지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실무팀은 일주일 만에 42페이지의 영어 전체 입찰 PPT를 완성했고 전체 제품 솔루션은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공정 세부 사항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결국 탄탄한 솔루션 실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의 글로벌 독점 생산 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강력한 지능형 제조 능력은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타승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기업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장난감 무인 자동화 공장을 구축하여 사출 성형, 착색, 분류의 전 과정에서 무인 자동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 능력은 150만 개의 마스코트 피규어에 달합니다. 분당 수천 마리를 생산하여 전통적인 공장의 하루 1, 2만 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자체 개발한 식품 등급 일체 성형 공정과 13색 일체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은 전통적인 스프레이 페인트 탈락, 유해 물질 침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엄격한 품질 검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기업은 수십 개의 관련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 복제할 수 없는 기술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안정적인 품질, 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산니샌디가 생산한 월드컵 마스코트는 국제축구연맹 공식 유통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진입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작은 마스코트 뒤에는 중국 제조 신분의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국내 제조업은 주로 저가 주문자 상표 부착 OEM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체인의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자주적인 설계, 핵심 공정, 전체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고 IP 연구개발, 생산과 유통에 깊이 참여하여 OEM 생산자에서 글로벌 IP 운영자로의 화려한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은 눈에 띄는 상반기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성장세가 강력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그중 전국 스포츠 용품 수출은 6,753억 원으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신구 동력이 협력하여 힘을 발휘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외국 무역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창의 트렌드 장난감, 스포츠 IP 파생 상품이 빠르게 부상하였으며 외국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왕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왕망에 자는 거군이고 산동 출생이다. 한나라 원제의 왕후인 왕씨 소모 동생 왕만의 둘째 아들로서 최초로 선양 혁명에 의하여 전한 왕제 권력을 빼앗았다. 성제가 즉위하자 왕망의 큰아버지 왕봉이 대사마 대장군 용상소사가 돼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왕망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으나 유학을 배웠고 어른을 잘 섬김으로모 왕봉의 인정을 받았다. 기원전 33년 왕망은 황문량이 됐고 기원전 16년에는 봉급 1500호를 소유하는 신야후가 됐다. 그 뒤 왕망은 왕씨 일족의 도령으로서 지위를 굳혔는데 기원전 8년 38살인 왕망은 재상이라 할 수 있는 대사마가 됐다. 애제 때에 잠시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애제가 1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자 태왕 태후 왕씨와 합세해 대사마에 복귀했다. 왕망은 9살밖에 안 되는 평제를 옹립해서 평제로 하여금 자기의 딸을 왕후로 삼겠으며 자신에게는 안한공 재형이라는 칭호를 붙여 평제를 보조하는 보종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그 후 왕망은 평제를 독살한 뒤 후사가 없는 평제의 뒤를 이어 선제의 현손 가운데 겨우 두 살밖에 안 되는 유영을 황제로 내세웠다. 왕망은 당시 유행하던 오행 참의술을 겸허히 이용하며 인심을 모았다. 자기를 스스로 가황제라 하고 신하들에게는 섭황제라고 부르게 했다. 기원 8년에 왕망은 요영을 폐위시키고 국호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로 됐다. 왕망이 세운 신은 단 한 명의 황제로 끝나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조로 기록됐지만 왕망은 사상 처음으로 토지 국유화를 실시했다. 왕망이 실시한 토지 국유화를 당시 왕전이라고 하는데 왕전이란 모든 국토는 황제의 것임을 뜻한다. 왕망은 또한 사속을 실시했는데 사속이란 노비를 사속으로 고쳐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외 왕망은 오균과 육관을 설치했다. 오균이란 장안과 전국 도시에 오균관과 오균사를 설립해서 시장관리, 물가 조절을 하는 것이고 육관이란 조정이 소금, 철, 술, 주전, 명산혜택, 오균사태 등의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균사대란 빈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관청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인데 부호들에게 오균관과 연결되어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왕망은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왕망은

네 차례의 화폐 제도 개혁을 통해 동전보다는 지폐의 활용을 적극 추진했다. 이외에도 도량형의 통일, 관제의 개혁, 지명의 계층, 행정구역의 대폭 개편 등은 많은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개혁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나라 말기의 여러 모순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지배를 노린 왕망의 정책은 오히려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각지에 있는 호족들은 반기를 들었다. 이 밖에도 왕망은 대외 정책에서도 실패해 사회 혼란을 증대시켰다. 기원 18년 농립 정미를 위수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각지 농민들과 호족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다. 22년에는 한나라 황족의 한 사람인 남양의 호족 요수 군사를 일으켜 이담에 곤양에서 왕망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기원 23년 10월 4일 농립군은 수도의 동쪽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때 나이 68살인 왕망은 멸망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미녀 120명을 비와 첩으로 책봉하고 광란적인 촉지를 벌였다. 이때 농민 봉규군은 한나라 왕족인 요현을 황제로 옹립했다. 몇 시간에 걸친 시가전 끝에 농민 봉규군은 저녁 무렵 성벽에서 약 6.4km 떨어진 황궁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인 10월 5일 아침 수도의 백성들이 반란에 가시하여 황궁으로 들어와 불을 질렀다. 불은 점점 더 번져나갔고 싸움은 그날 내내 계속됐다. 왕망은 자줏빛 의복을 입고 제왕의 인장을 흔들며 마법의 힘을 빌어 황궁을 지키려고 했다. 그해 10월 6일 새벽에 그는 미양궁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1,000명의 측근들과 함께 마지막 조항을 했다. 그들은 화살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수비를 했고 그 후에는 당금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벌였다. 나중에 왕망은 홀로 한 작은 집에 피신했는데 장안의 상인은 두호가 튀어들어가 왕망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하여 신은 건국한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후한이 그 뒤를 이었다.

0: 지금까지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 왕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흔히 다가오는 윤소의 바왕 어느 장준 나라도다. 통관왕 된 질굿 그래. 들어볼 함이하고 문 가질 땐 울대청아. 여우구이 약스 즐길 흐무지 알호이마. 들어봐 들리히디 해니 시샤운 대한 함뜻한 이질럿. 바인 의힘이 함뜻한 의뢰에 보아서다. 즐길 와서 또 열 털가 하이마. 분하를 가르 펼다란 가만 물내 흐번 노래 돌돌라 니더버긋 꽃차디여허 엉첸데대 지르기로알디 택실레 설가가 멸원하 드르크오스카